0: 괜찮아요?
1: 100만 마일 리시지 않았으면
0: 아 진짜?
1: 당연하지
0: 오케이
1: 가는 거야 마일
0: 마일리지
1: 마일리지
2: 潮台969成语小故事得过且过传说五台山上曾经有一种鸟叫寒号鸟夏天是它们羽毛丰满的季节那时它们总是张开翅膀得意地叫道
3: 我多漂亮啊
2: 它们从不筑巢垒窝只知道玩乐到了冬天羽毛脱落就不再美丽了晚上躲进石缝里被冻得发抖它们又自我安慰地叫道
4: 得过且过得过且过
2: 所以得过且过这个成语是形容工作马虎敷衍了事过一天算一天
5: 969 Number One 潮台